0: 이사나가가 수하이롱 소장원팀 이스칼라나갔다 바가 메레오 다세 부대오 쇼고시로 지파샤오 토르노다
1: 스트레이트스카 공간노코도와 호국 시소데스카
0: 이라네 스베테노 세키네 오레가 토른다
1: 하잇